Pena, trigger zida, zishur, tinjin jujuk muziki, puzon sopondu yore. Yen, taki tsuju, bireji tsuju da, tsuju iri suho da, deji, lin, gai, deca, ya, degi zaji zina, puzon sopo yore. Takandi bi tsushur na, tse malambi, tsushur zuwa inba da, den nando, tse malambi, tsushur jangba da, manche wa, tse malambi, tsushur yuji. 디에트도 소마쇼 파바다 누스 파바 손네 메르지 경에지 치신이비 디르비 실록지 상금만 보트 네바가 진되기 신족시 바다나 딱히 너도 뒤비 제 많은 비 치실 몸비 매일 리본그 치지 시지 제 제마로 돈도비 행그 차지 대타나 변바여 다도 딱히 너도 뒤비 제 많은 비 치실 몸보시네 리지 풍로 사진나 용케니비 딱히 나 다도 레바스위 네바디여 yeya dake nanga choju chocha yinda gintu secha hajang towa maze sandur towa shinkinje musula chana dakan tolhabi chingreje chikin yinbi dakasajina danga ya xuxin yinbi.

0: ཁལ ཐང ང ཆིམ ཅུ ཆི ཤེ དེ མི ཡུ ཁོ སོང ཇོ ཆེ ཤ་ཁ་ ཏུ ང རང དེ མང བེ ལེ ནེ དེ ང ལེ ཏི ཏག ཏ ང ཐུར ཅང བ དེ ཏག ཏ ཧུ ཕེ ཅུ དང ཤེ ཅི ཆུང ན དེ ནེ ང ལོ ཤི ཐོ ཅུ དེ ང ཐོག ལ མང ཏོ ཅི གི ཤི ནེ ཐུན ཉིན དེ ང ཅི ཡོང དེ སམ ཅི མི ཡུ ཐིན ཏེ ཅི ཁོ ཅི ནེ ཏོ ཡུ ཆིམ ཅུ ཏོ མ ཆེ ཡ ཡེ ནེ ཉེ དོང ཅུ ང ནེ ཁོ ཅུ ཅི དེ ནེ ང ཏི ཅུ བ ཡིན ལ ཁོང སང ཅི ལུ ཏེ ཁོང སང ཅི ལ ཡ ཡོང ཅི ང ཅུ གུ གུ ཏུ གི ཁོང དེ ཅུ ཅང ལ ད ཐོ ཤུ ཅི ཁོང ཅུ ཏེ ཅུ ལ ཅེ དེ ནེ ཅུ ཅི དང ཏོ ཡུ གི ཏུ ཤི ཅེ ཅི ང དེ མདེན ཅི ཅི ཡིན ཅུ ཡིན ལ ཅེ གུ གུ ཏུ ཡིན ན ཅུ མ ལེ མེ པ ཅི གུ ཅི ཅི ཡིན ན དེ ཅེ ཅི མ ཡོ ཅུ ཅི ཡིན ས ཁོ དེ སུ ན གི དོ ཅེ སུ ན ཁ ཁ ཁ ཁ ཁ Then Papa Matel Tabat in the Shinching, Zonga Chukia Koraja, Zonga Chukia Koraja, Nidong Junior, Tawapati, Dumbet to Tubay in Bayo, Tintin Bayo, then a ropa, and Rangi Putti could you look at Chimel Rotiril, Consank Tataki, Cocal Kansam Chibi, Kansam name, put on to Janaro, the Lotta Chimel Jundi, Kansam Nako Nyopu, Yanko Man Lotan, and then Arang was Shiva Gilaruch, the Jinita Konzo Yan, and the Yabazoti. 차로 나한테 배브레 정국이 독을이 축구티 그바 큰 컨디스레도 이버티이나 그 넘버로 컨디지 당하는 뭐 차교제도 양면나 뭐 도양다 초돌 교교 같은 데제도 뭐 티직대 그래서 숨버티인 베네 그 시견조 말해 시견티 근데도 송쪽이 내다는 근데도 티 티게 되대요
1: 그래서
0: 전다 시버티 독도디 가라야서기나 티리 그렇게 독을 정을 생티 인지민지 송쪽 체그 그 이나 Ninge neba kuyina kajiki rinxin songyub ki goba tunda sumdingi chita chiyabay. Ninge neba dizuo karayasara yina ta tanda pyoge dogoy sanguna jidang chena nge beru shubi yina dungju chiyabay zingbu yusu shayaray. Dungju chiyabay zingbu sikoy yomzi khansana pene cu chu du chiyamayab chi turu dizu yoba di jikma dang teni gamdru war
1: zingdi.
0: Ti nangxin chiyabay yina nganzu dogoy ki ngar gita dogoy tunzu goyni ngar yina dogoy nan jue ba si xie do gui gui nian ge cuo bu cuo cuo bu ting de mang duo tin te xia yao ma de
1: le
0: pa jie gui gui jin nian dong zu ni luo ge guo de jie xian de di te xie ji zhi ran zhi xie qi de ji shen du de ce ce shi gui jie gong zu ji ge bu jie de qi jie ge ti yao ma de te nian de nian yao ma de gong zu ti ling do gui do man ka zu ji ge gui a yin bei yin ten gong zu le yong ba ka zu sa
1: ko
0: yang 永白的米库场，现在的银白呢，人类的军政企业给三落地，那交不消要的，集体观念要嘛的。你越把这个的忙不就拉住过来？嗯，好嘛，他把都银白呢，人都会的银白呢，人会闲的门闸，去那趟那时候呢，人中看不起，吃肉给人中看不起，人惨的，那叫什么？也许的这等的准备去这哪家要的？ chūrē kiāngi tēp chāngi rī tī pūbē gōmbē shākū kōlam shāyā rī tēnē chōngzōy jī kāmbu tīkbē chūrēng tāgbōr shūk jī tēnē lācār shūk jī, tēnē chūgar shūk jī tēnē shāksā kūrāng bē jirū yīn yīn dī tēnē gōjir chīnyīn zōg yīn jī tēnē gō tōp tēp shibu shē gō rī tēnē jō rī, tā gōjir chīnyīn khōn zōy kū rindang zivē rindang gō hākū gō mār dī yīnē kū bāñchū rindang dī hākū gō tsōng jī ngū yīn gō yō dī hākū chē zāng khōn zōy yīn bē nē 다 팀에 망고 나도 와. 세상에 고등주 집에 정부는 그 년에 내버 붙인 대죠. 하 팀에 정중기 집어 와래야. 도회 때 다 단당에 공을 주시 니 견집에 들래라. 정중기 집어 고 가려서 도회 때 참아 도티 문에 지나다 먼저 민주 돌아름 그거 사슈 지거든. 이내고 치료로 망고 시아잖아. 니마 여러 차바 여러 그 년만 찍 말해. 콜로 자자 조자 망고 레드 임베 타마 동자 레드. 콜레세제어래 톡제제 그 나외 임베는 그 속에 다 규제되게 돼 년에 년에 지기 간소화래 마사도 두고 와래 근데 인도인의 간소화 지기 정말 그 인간 정신고 딘제스리 니네 임베는 꼭 개지 정신 도회의 개지 정신 임베 겸제고 도회티는 고상장 그 루규진던디 하장게 도보던데 티마제 임베나다 보고 망부지기 꾸셰디는 인낭년자 말이 기장갈라 임베나 유디 민컨데스 네다 되는 유두르나 민컨데스도 임 진짜 인낭던데 꾸여라 최단 도고의 그 루규진던 개침이여 루제진던 쉬 뭐가지 루제진던 돈도 배디 남수 디린 가상 뒤로 배디 탄게 넘바지와 있는 넘바로지 배티 조강 되네 면당 현재 대치스 남방아 주치와 동주 차상 도구에 대한 제시하래 도구에 대한 제시 다 있네 당아 주 단다 표현용으로 배틱 당가 차하고 주는 찌르는 게 표현용 차하고 주는 그래 가상 제비 레팅 공부도 와라 이네 당가 레블로라 유배 가자를 대표배 그래 가고 쉬어지야래 락바도 있네 전배도 이네 도구에 대 전배도 그치 사다가 대시하래 세상에 있는 교재에 대한 거네 규제 진단 전부 요래. 다 되네. 천지 진단. 도틀의 천지 진단 망부 요래.
1: 그렇지.
0: 배차샤는 그 규제 혼나는 차샤는 코 메토 그래. 추도 그래. 메토 추도 그래. 메토 추도 그래서 좀 제가 하여튼 코 메기 진단 냄상 가도 말라. 추기 진단 냄상 지도 말. 다 되네. 탄갈 차샤. 코 뜻지 대사요 말해. 무슨 세도 제 그래. 그럼 다 되네. 추도서 메토서 말. 세상 그 Tadi kubjaya tiangan nanti yuwaari, kul tsengri jindan tabi yuwaari la. Tene lakwaadu shimjuu jindan di hansan yuwaari. Hong, saja ti kuyu ti la, ngaar mir kandze chungdo, ti yinba ina dogui tiangan tsaysi yuwaari. Gumbay nangi paji rinwi mangbuchi, ta nganzu jige kyujur nazwaa da, kien nazwaa ki tangda ngama di nangxin ya, gale kaasan chebla. Tinte yindu, Tomo mainbe kyu kyubje tel deti, dodi le yore, dodi deyane mangbu dati yore. Jarjang de yuebe shukla, tiye kinbe ina nganzu, duksu deyane jarjang dogo yoke, dojik la hajukun yekeshi yuebe suda. Tuyang oma tiye lukyu tipchung chinyaga jigo chigyana, tiye ina lukyu ki sangwa mangbu chi chue duwar. Chesang ina tiye ko keji rinxin ku tiksiri. Tan songjob ke goeba, songjob goeba tiye, ta kaza goe duji labi yore. Nāra yīmba yīna, tā gōmbē bū tōngzō yīna dēn rōjī hār sō rē, pūsum sōgur rē. Tāndē ngōn chēshā na, tā gōnzō sāpa māngba jāng yō rō māshū, nīmba tēzā rō yō mā rē. Kō yīna tō yō gīwa nā sō yō rē. Tīndē yū tū yīmba yīna, tā mī jēn yō rē, rīngzhōng kī jēn yō rē, nā sō yō rē. Tīndē chī chī, tā tīndē yī tū yīmba yīna, tā tāndā chī lō lō yō bē, lō gyā chā māngba chī bē, dō gā yō, cī chī. 세세디기 디사레 디도레 삼산지점 이게 디야 송접체에 되절럽여래 뺨에서 개짐으리 티는 도구이나 도질은 진치체 차자이나 사질은 진치체게 뱃등한 조이나 마다 균장스 침배 배지기 따와줘 말아 디 인지민지 그거 당교와래 공불로도 피시배 등에 나리는 진짜 수나요 치더 대시 군의 신외장 기반 진짜 좀 케베 취스 갈스가 살아이는 세베 큐토발라 배슈디 싱제 싱레 최베 인베는 망네 근데 인베이네 로드당 덴베 캐바남기네 최벌 지기디 찌찌모르 지기스 개치모 지기스 티시거리 당한주 배우 사치잖아 배슈디 사다 돌아 싱게레 가상치 사다 돌아 최베 근데 얘기 이네 돌은 이네 자 가리네 다 동조 인베이네 문에 당한주 개치모 지기 지기 답게 그제디 카자 그도 지기레 세상에 인베이네 그것도 내동 중앙에 통다 시버디 인베나 내 장크라 도거디 인베나 닝게네 바 카지 정신 송접 그거 봐 비는 게 제게 통마디 내 깨워 있으나 좀 뽑아 좀 세치에 대해서 지스무슈 대응만 된대지 제제를 되는 건 문에 정내게 있나 장국이 도거비 협본 근데서도 그 내당 근데서도 그 남바 근데도 그 캐주얼도 근데도 단지 송접기 내당도 근데도 삼류부로 땡담아서는 통화말 틴댔죠. 대당 취업지 급도둑이기에는 조문능매 증내 퇴진되라 먼저 대공기 우지통주 차로는 잡교난지 내이나 여기 시기지 안다디 종기 대땡조항 대응가성 경험주 시기지 대땡조항 대낭으로 점등 칸 중직 예지 들리는 게 바로 쇼팅 점등 제배 도회 도회 되게 제배 맞이 되게 상만 경황길 같이 들으시지 디제배 염주 제제 로카제 계속해서 이와 제제 네 도회 점등 통화만 디제배 한 디 진짜 제배 타티 독스 제바다 냠도 인베네 당아조 총기 우리 망보 폐죠 우리 망보 폐 건조 인네 땡조아 타쿠디 문에 지나다 자랑 뭐 어디에서 막 그런 거 빠지 그럼 건조 다 진짜 다 바로 냠용이 와 말해 냠용 말 곧 믹서 있지 세난지 등에 나랑 게디 그거가 돈 좋다 근데 이미 돼 있다 송조배 그거가 사바도 가서 그 돌지 늘렸죠 동생 겸재 돈도 내로 돈 좀 많이 쉬지 총재 얘기는 즉시 교주 의원 가나 그 우리 집에죠 콩기 어따지 랑글레가 야구 제시하스 문행은 저기 동화 미리기 포중 수준 증내지 랑기베디 녀족기 삼르틴데 유여가 디는 디오스 그럼 코스왕자한테는 콩기 인베이나 디 난저이 레공라 디 도구여정의 장크유기 도구여정의 송족치세디 남단지글야 내슈 보이소 남자 티체제가 주야 내슈 뷰지 정교육이 도구여정 도구여정의 독시당 송족 신주성이 남단지 고체들 하더니 내동 주주 주든 돈절을 틈에 배때 고랑아 심줄음에 롭종데 지기지기 팅에 조종으로 제제 전국 종가 죽게라 되네 십심대에 되네 티제브리 제 목도는 제 때문에 되게디 송급치세 사과도 되자지 면주 내게 나네 개치슈도 송급쇼 와리 모두 맞이는 송급치다 잘 당토만 도시치지 모든 지시 사적한 근데 유명 제조지 제조 지어다 냠도 임베나 사자도로 타티 개치물 개징네 그 되게 쉬고 와리 티 임베나 당한저 서유묘기 송급 게 랑랭람 퓨베 임베나 송급기 장사바 테라 롭스디 쇼진 시베 치어리 티에나 다 나랑기 다 다바르게 문제시네 되게 좀대 치슈 되는 저기는 되게 부자지 생활 되게 되는 순족 제 망부 제 되거든요 다 좀대는 좀대 개 참부지 인삼상 돌아
1: 나서 그냥 같이

조남처 향라 라주 뉘치 닌카리 요타 간자시 규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드 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지키기당 대기 발라기리 코당 타리인자 되바당 고양사라 조벌 되밤 야나니와 바도다 년도 르햄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되바당 캐기 자르 양사다 타리인자 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모두 응고 시그 사요제 비가스 캄비나 예나 첸키 체비호드 예니 고라 송송 시그 캄비 시로드 지청아 드림으로 가데 주치 게콩가 히고당 다자 샴부소사니 미셰 포주생게 칸딘 티드 시비 쇼텐드라 공런딘빙아 칸딘그 님바 교저지 뉴치리 요타 간다 시그리스나 대양외라 자자다 티지 뉴더 덴자저 토서 보그 존탈람이야나 양사서디니 니요시무루 교저 튼소여바 히치 차더 사예라 다예시디 뉴더 종종가 요닌지에 제디삼 야나 토살 주규발리 종종디니 주무종라 힌동라 디윈지니 니요시무송 다동 양자지 사동암 야나 바도타 도봉가 자도 예무송 자캬람 바타키지 제츠나 종종가 드니스 로무송어라 듀영기디기구구 선 교로가 뉴치리 요타 간자 시그지스나 자캬치가 타코르치 교유 큐카당 조로 준디맨비 니츠 유미라 야양 다히시디 니비 자제시귀라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뇌라 머다 기스 조너보와당 뇌라 긴근다

추구 네바 왕보 신경기 비디 이니 매인 보규 토가다 동부 팀부 장 토보 소유스라 보강 토시규 르코토 자캬바치 장보 조와당 강토치 응응고 시규바 기규 조남초 권세바디나 라중네치 닌카리 요타 간자 규민고시

0: 아유야
1: 다다 헨지 내생 임반다나 그중 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동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채팅 잡여 놓을까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에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내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예비세 링비 같이 채팅 잡보동 포 루야 루링 노 힘든 동말 노는 매체 룽 숨라 노는 매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공부 별로 양비 거해요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二年炸裂人数据推测仪。
1: 第六五年八月廿四，习近平主席习近平给中华民望集团改革五年内龙屯区屯屯库尔瓦电力学会内联总统宋谢开先生年，屯人不能随时谈拉链级不局，中国开区电力基础人路冷路及商家下降前不明白谈，让给改革局长马拉谈，局长牛不停的监督局路为出色，军械没把的脱落今年，中华民力给六千家大的工具的社区的国特车瓦系日记内的能源。
2: 习近平主席习近平给松懈开展给闽南屯区接班的规模代表，该届列席不谈忙作数，习近平主席松懈开展的工程，陆军他拉达的内定接班团，团队投资基地他，模特别特别年，接受人路停留间给结合多边确用的军图片名字，确实帮俺的前辈团队加快些就业。习近平主席习近平给。
1: 第六小时，党用他沿用空务阶级，落子电表，亚尔盖尊联堂，北京火大阶梯，龙安山给车库中央把所谷堂拉达阶梯，就坑基铁给雷顿了，滚地电梯当官，让给给边角的女秀听听，顿土局把堂，三十片立碑琼瓦，孙秀千不明白阶梯，当他阶级给下下了，偏里面三不堂，偏这三不投票。
2: 俺最电瓶车也给昨天前边列个几公司他用它，别个给东西三百七十三瓦糖，捏了开瓦，巧用的六零特勤得了瓦，别个给那把三百公里的砖吧，就是去国际俺来设备，别个糖底下几个车库俺来列吧，边角的军队俺三百糖，列别国内别个用瓦了，滚地当瓦接个通电，忙出跟送糖，列就电地接瓦糖。
1: 罗氏被民兵联军力主扑打接行，罗安县给车库中央把过一个星期左右，民军的冲游击，人数能源。阶段推进各地的江西吉安济州区的三十多准备，芒草及第一金溪西北芒片小区设置配置多年的月。济州区的推了三百西北六零八，桂城孟基，积极出击，偷偷爬入松土，芒草第一了多个人的月。
2: 俺最芒草的第一金溪县把组队人，出面国共委员来新的送田，让地区的社区县长科斯县不谈，芒片社区那把配送措施东进行。中秋，俺最当中模特社区两团连锁动画谈，立了三位正规推送的当年，芒片社区芒草的战斗计划局，地区了俺二位初一电报谈，出面的俺二位第一个从南用啊解决饮食送去。
1: 从未兴起马克纳列举，并且纳列党支部书记张清云给，积极出击松懈开展给，任意了规模全部贴上去送运。张清云给，马克纳归你地区沿了区，结盟委区区股堂赠送区股股开展形式。西林给托他们送九百姓一百元钱，俺让给松懈的工团个人七天日日能团结七八堂，三头路走啊走八堂，连内电送七八。
2: 共德布拉电力、瑞纳参加团、建制了电力、女居了松江阶梯、赠送秋桂、日乌、阿尔维莫团、秋蒙阿尔维团玩接呢，最多电表中国组装下去，都不需要技术培训信息送去。阶段推进给空先生，目前所列路径各局的六级，改用昨年做的抗击清洗设备，结合人别清洗南站开进了明年，军团按各局进行。最多抗击主任宣布，赵玉帆起。
1: 前些面的新闻评论里，俺最阶级特区国库的谈判的人不谈，各在首先六级给各州列团变化，先修电动动画谈，明确点给切吧，恐怕这些新端土局吧，正在多边阶级组装的盟西，军械没把它点不点我阶级通电，接受人路停留间给阶级多边，全用的军图把它级别，落级别的明确级别确实，把俺的前辈团结解决饮食送去，阶级组织习近平给。
2: 俺最罗定局面给阶级级了冷路泥塘、香港为香港用瓦、澳门为澳门用瓦，采取让共阶级切确拉达的彻底。香港和澳门阶级偏见给全用塘，俺立下别过年，你们这多塘，第二相对是我的解决的今年，有人他的给电力群众机会。昨个言语你怕的给别的塘，你们的设备塘，台湾让真设备开车都不修了，东地他几多动画。 지초 도표기 태도 재발 먹을 제법 제기 통해
1: 소가 예윤이 바르기 제와 시외 공도 배와를 군디다 매개 공부지 교르기 자세 진보로 군디 동교시 대난교 香港塔澳门台湾界革命的主席习近平给松懈改进期规模清部贴中西决议香港密室习近平随学生三队参加他提醒所内决议局长宣布张曼利以主席习近平给松懈改进的三家人物他每次来规模贴别香港来这卡给国급统计他三队给那么对提给各级来了路尼及上线货能力其推给这三女部对别抗力其把他 龙岩车库区用内团结接不住，阶级公平及区用它，严格来相对需要延续送去。澳门民生行政区陈素连锁及居民，澳门平民严格积极连锁及连锁并宣布，绿青银区主席习近平区阶级来龙路尼塔，澳门为澳门用户，在对让用汽车界罗定局面案六连打过些三部的电脑问题，澳门公平主义路卡就三部的电影。
2: 俺们给这边澳门用户在团罗定局面上团结接的，接受立即卡谈，新秀集体给中央截图股谈，热话团团都给我解决联系送去。实行六千起，切记给跟节目话，游资相给。集结部主席习近平给，错个言语你拍起别的谈，你们来十多动画谈。台湾让真实的别开车读书了，当地太极都动画。接受读书给铁道接班人我会接班。
0: 错个英语你拍起这话，西北空土别话的工地动画这些童年，每届恐怖节就是给恰恰进步了，工地动过些年头能源。六十岁立顿把新一百五年，俺让给训练完了别的接班人过走的，错个英语你给训练出，让所有基层准备前年，每日一大的些读书立即做本地语言送去。
3: 第一个来困难别问难处，人难谈呢，也可谈了，人难谈呢，没人谈了。
0: 记者书记习近平去，中华培训苏军人员的中华民族三百三十团，接受人流的对外人团到啊，苏军前边军控开进行迎来。咱们人员去预估出，俺去干部店铺组团，门西店铺西店行线连队南巡。习近平给人员告别撤军后，培训苏军人员三队中心去集中团，三队中心去控别冲啊团。 中华人民军前没派了台阶军费，也可多批组军团，每日加大了去三百多批全部制度队员不是。再么如河南洛阳去龙门城部队，龙国东去人丢别，一和邱天、任军去官军丢开了抗斗九月团，作为王爷去承认了，我将什么全部制度丢了去。越国部队部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 洛阳重建的人类龙城年轻塔越过了去给局长巡爬蓝红涛戏俺最阶段推荐他娘总短期再把娘所用的借给绝对作为的美的那宣传他因翠那边吞在沙巴塔中南沙巴日塔人不去过去去龙门了大卫出而去腾东随他汤给了推荐洛阳重启对娘给秋别重建的他那位朋友点在香水看给车兄妹车不错结果卡送去他咱别的越过了北龙国东给人举别路剧团人类了牛肉车就从学姐送一把谁随军团青年金藏台也可别在外嫉妒这位这一趟开进行行了中非陪中随军人类军进前辈西天开进行感行你都居住了当晚阿爸的记者书记习近平起千里日不谈记住千里雷团陪兄妹村就脱中非陪中随军人类我对他三镇小区的兄弟给的中非每日起且西街人类起西就提停入给人类谈参不谈停入记住他天居的用往前的推他拍动来给我他给藏来给我到电梯以往抽袖电拍停入给人谈电不接起人类宁都他的东归西那就难去记者书记习近平起组织南会卡小局三年卡谈第三卡起中会培中随军人员南对别三六度系谈灭绝人员的公布根据蔡西界恶端定色切不谈推入的浪色谈送日期军军三对切的中会人员了与人气一万抽秀谈推入的年度工具的规定党与不是陕西陆军电在相对抗起冷肃别地行住三边谈目击陆线对盘国军电在相对抗陆战的九万七百所及七得局中为培训随军人内三对人心起及如谈三对人心起恐被用化的规定单元 陕西卢俊天在乡村康克三之华徐大威胁三之七天一六天总之前的人为镇江南南团的六十三部的计划切口他的会论部与国人都是查到城镇六千所居中国东居蒙塔拉马来西亚塔不知道切的龙国东克人类铁的迷茫让了往我塔迷茫了相对修图的前与接送去你都你修作送略到外去吧记得书记习近平去江西景德镇土都是能够中会平均随军人类去出军那年他派的军前用品在格尔尼中会接诺塔中会西北去明强开进行设计的那语记得书记我去落了电不容易的电在相对看去可能是一部那位在格尔尼西区最通马的电的那位在格尔基马比塔那位在格尔基修起车里车间随度塔十节车林十句提醒执行节起来团距离点被国内被有不是景德镇岳阳电在相对抗起共进起切特塔城西最提了点点中国人民我在苏北拉西塔提人群看塔米西极度对不所及人塔大瓦塔三百度西三至七百马赛国一年聚集切特了点点随军在格尔基人类提芒措塔拉瓦图修女措瓦塔提为尼瓦的加尔图的切地在格尔人类萨对塔一切被动性约集送去中会与人给陆军人类提中国那边停热间了人类给南屯什么年语那年军舰塔南巴萨对天年人类陆部切入东北国外的团人形式安徽省行黄山重建的起安徽也人类天空恶对军舰没把它切脱电在相对抗塔直接抗锁了电的人类的协助突破塔提出突破解决突破解决那把萨巴西都用完切入把持黄山重建的人类塔越过了聚集聚战宣牌张兵起城镇镇军镇波的塔英村那边镇抗准牌村子塔回路国家所起切断镇军军南前进的去安徽徽州人类行政抗拒加起来丁色别徽州人类及 IP 天空地团在他团内所有的龙东区人类里团入给孙秀批划的切合及送有八十龙安经济切割专业别在内南每日用给人类杀对他四准给孙秀规避他制作人路及人类他也空别东区写对于八十习近平给人类广别参与党团别车队伙龙国阿东哈藏区为东筹备西北萨队期间中华美丽期推热萨巴塔将聚集人部萨别托为东萨巴阿尔维奇瓦对岸时
1: 第六年别年初你谢公高国基给说以给他西北城西人员罢了他留到他们的给别罢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南镇给人党东部的国路同居的七松就熟悉他对东给这些不谈提推送列母体给这局军查出牌判列共有牌为那把军队都有高国基给说以城西人员罢了也都你自助留到他们的给别罢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七岁给这局军查出牌罢他南镇七岁给进去送你罢了到夜半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南镇给人堂东部的国路通州的七西堂朝东阿皮森林，解决九三给八十八的预备堂。天南七度堂南镇尼卡所属的解决九别三主堂，解决女子七三对应八的预备。高国基结束东镇一席司司长吕大良给，西军一统的队伍呢，七度南镇给人堂到松林对马的国路通州的西镇阿东来给予。八十三天的呢，七东堂南镇尼个到西对马了，推进度长年尼帕的一部堂。铁通呢，让给七三位推内马拉基，七小牛松了地局的店铺七八扛力军员了，让给现在三队女兵，七小牛松了军队女兵当外样，扛力军员及军员。他留到他们的级别罢了，让给他一些下流男子罢了，给牛松镇堂东部了，过了通州了，去阿堂过东阿皮森西，给是你去查出罢了一部堂。中国堂而且下流男子你偏尊给牛松中的七岁银别年代点不银不是到他们的级别罢了，让给他有了男子堂而且罢了给牛松镇堂东部了卡索索了给这给他几个堂给这几个松罢了一部堂推送书让给给举起南京银主席跟几个不了七东南镇七岁全东国的同学七九军堂电动十几岁年给这全国古罢了一让给他给个把他四个给他中年把他给其中他能真一个把他给把他能给推送里给个绝对忙都信用不信 달래 다오 당문에 개배 봐라. 랑게기 치초 뉴송겐 조남라 순쇼 계시 망일 길에 계시도 낭제 고르 통주로 치주고 단 뛰어동 곱지 신해 개체 줍든 사초 파워티 랑게기 치도 낭제 신탄 동포르기 개정업 중 주사 고스마타 지기기 총배 멍위 샥배 길에 계시도 낭제 고르 통주로 치주 단 제동 앞에 신신 개자 줍게 사식 바르유 계급 라왕의 킬레기 제동 낭진 고르 통주로 최시단 등동 등기 신신 개주주주 사고 바르유 류다 량기 다류다오 당문에 개배 바라 랑게도 지동 낭진 개신도 유배 지계기 송배 마조 제배 킬레 지 개점 유부타 지계기 송배 마조 제배 킬레기 제동 낭진 개발세 모두 등제도 내 유지 제유 다류 순토 랑게기 실동 좁제 균제 매바라 림주 림바라 충신 소년 인하 집에 퇴색기 칠동주 조송유 다오 당부리에 개배파라 출로 퇴색 칠동시세 고르통주로 지중이 다 고동 갸신해 갸신 유식지사 고파와티 퇴송기 랑기기 칠동진다 동보리기 갸자 주주리피시마타 뒤마라 다오좁게 링퍼류 균교도유 류다량기 다오 개바라 비진도 니르베 점리 추민 속진타 미입 추민 류제 전소 니리에 랑게기 전제 사르트기 니지 제신 변조 피게기 군유 사바타 레제 사바트베 튜리 춤제 직튜토 응바르시규 지초 뉴송기 캡본수 튜제기 춥제디 사바타 링류 방미제기 초수 피베 개주 응세 되부인바타 랑게기 제도낭제 균튜왕 중교벌 벌규로 군디 대비 유지주유
0: 디글레 군네 피베 네츠 Nyechara, Gyesi Jigyab Khan Sanjuru Shungtun Khan Ki Sanjuru Yongcha Chontu Tsoba Tha, Sule Tha Chirin Jien Bu Tha, Chontun Bu, Rigne Tha Yugur Bu Tha, Chumla Dugu Todam Jigyab Chujie Ki Jiyu Gengur Lu Dun Ki, Chetum Namang Song Ne, Lu Dun Ki Bichun Tunle, Bichun Tobu Kongbe Dungju Hing Si Song Yuba Shi. Lu Dun Ki Bichun Tunle Shiba Ti, Tarku Tha, Chalu, Garyu, Zhonglu Suri Menze,
3: 中国在聚集查检从大家对的细菌同居的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中东人别天天吞了其
0: 吞来空白动画的女不进度不切不谈。今天三次电片吞来亏题吞来给来千万的组把的家族切不谈。马拉人心给比度谈前天人心给大一盘。这随团吞别立志切切的每日内每日盘的军军切片拉在提家族就切不谈。娘就切中会成经就弄了与我切的随军所在谈。听日前在你娘这丁色图把切军不是。
1: 第二公的批评人说，三年卡给了这改新卡进了，库里姆电信点点按滚的当年，不再多为配给了融电器新月。因为年些人结合及更新求这里的的强举足够过路费，广东给区天空规制列者去联赛地心秋天四季及出皮组阿里级别推上组里边。强举足够过路费，广东给区天空规制列者人在了，这里是比国区也不谈。广东云浦重建给西江长辈邱兄弟地心秋天色彩具体邱长记广东农具社会都也一语不谈冷具及相谈重建一旦中年级弥补了这阶段给一下什么偏不图具言行 철시다나 니동 야미 숨주 소지로로 주시아통 톱니 코르규 치고 주시 黑龙江기 무단전 총기토 린하이 추수기 조준티 락진기토 킵게비 담에 동총기 투삼솔립규 계급 추비 레터 계진기 남장 갸다 응업주 이체 인비 린하이 추수니 黑龙江 추제지시 레터 계진시 인비 매규라 뷰리 주군 고튼치 투부당 투송 추진비 갸균 무치 주영을 했기니 출로고배 뉴바 치로 주인바시 짐주기 멍시 대교가지 조준체버라 군대 교부동신규 명하라 계급기 롱아체 종업의 철구기 손해리제 남장디 다连荆州湾 계진남탄 남장기 科追서세기 토강组织체규디 균용年 사电기 축제소 알레체비 투삼소립규 개난기 초도미술링전기 남탄 통모인배 문제 남장기 투딘당부로 명의주 증업주유비 티지 科追서세 토강탄 特任염주중남니 주인차를 유바탄 류주부 기수치세 미팅 치시동 숨기신리에 장샤르 서구기 계지 거주대내 계신식도 결규임하시 신장토 天山지위 로장지비 지숨레고 숨숨 괴田내 두산지타 대내 쿠车바르기 뉴주슝남기 존내 주진성신기리자 아가쳐 마크폭남니부티 알레기 퇴삼소리비 지숨레고 숨숨 뉴주슝남니 개난토 주인신비 가치치비 존내 슝남리자식인신 대준치 天山지위 로장 바로 주요비 대윤티 단대 추수 주신해 추수시 바로 통도 주주인부터 로시부로 주요적이 없이 贵州 六盘水총기를 水城区수 점령기 삼바토슈수모디 안판 유주슝람기 天门 삼춘 준주지비 뒤삼수리비칭 알리미네 삼의등주소기 레가라 뉴슈유구 군디동신유 안판 유주슝람기 贵州 안顺堂 潘州尼支队协有个堂 今年 계급기 뉴주슝람자와 지주列国기 上海堂 昆明牌기 뉴주슝람계기당위列车协인 天门三星기 北盘江藏부 초롱신부 체계체유부堂 지정세라미 직동업경업중강수무유부堂 상무유탄 상무유파라 토세 해바미 응업주조수생유비 토세니지유비 토칸시기 토세당 송기유 랑고르샤르통톱치 초롱오니 바라 죄비 뒤인티 단대 추수숨니 가무추영상 바라 통투주주인바시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탈류춘투 중국어 유고르 용켄타 중국어 제주치켄 균투망부충회 탈류다와 탐부네다와 둔베바라 계콘치미네 중국어 제주고르 통주로 니동 초교숨주소주 제휴바타 대투송래 갸자니슈접둔탄 정중계 바라휴바시 계혼전에 자체로페 둘루니르겐 기치계외 미창 퇴송래 더숨연 바르히바시 탈류얄게 공신신 계혼나 주내 유고르 용켄 앙탕분네 앙니슈파르키 계혼나 사제추 유럽 계급기 갸제 숨주송 유바타 낙도 퇴송래 갸제 니게 두주 퇴응아 바르히바시 바싱아토디 퇴송래 더 니슈라 바르히바시 티단첩지도 계급기 탈수치외 뷰다타 리뉴턴제 앙르베만와 치계유그룹의 네발토뉴그룹의 장외수교류휴티 비나 상하이내 칭안수배 균쾌타 겐처 락도추추 맥시소 더부추배 제주배 구구민저와 공배 툰제 추구지 수치바티 키해주수진배 치계유그룹과 민유와시키 칭안티가랑 악수치바를 용기휴바타 티에송배 도창 야증업주래 개휴바시 上海属全国奥数七百的用为二日月国会奥数七十的内西银百千年第二民南基来去哈江托布杜兰全国奖约不随才几图帕尔马洛孔

0: 함께 룽칭자 시비랑 이치베 렌칭 시비랑게
1: 만주 렌칭
0: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 조모여다 근간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칭티나 베존 룽칭 닌칭리콩 강기 룽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칭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지도 선노 시비 초보다 시비 종이 시비 중단지 나시린 칭 선차제 시회 샬라 시티논데 니쇼
2: 시비 조보
3: 시비 조보
0: 조보 촌촌초 드랭가 시비 조보 시비 난슬린 친노 로촌 로마야 군시 송부 소중 세대고디 시지힌 로수키친 예신타이 곰시나 등은 라린춘이 소중타바세다 지잔시바 지잔시바다 몽잔초와 몽잔시바데다 준충다 손조탐나 쇼촌마 곰시선 조바마시 곰시송구세대야 조시피 대잠지에 초바인시 송바다 로촌캠 초근남 곰시인자미 나조샹위 가짜이 뒨창시 인피 주그추 공시디나 표중가짱마시 타나 지마이 뒤쳐다 마치이 총만나야 바차 니딘시 용인시 디나 기겐추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사제나 표중 루소이 뒤가제 리던초자 강강치위 윙긴시 인바당 제자시니 표중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시제나 로수 리던바 머지 모시기 삼시 세유시도 주시 표중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사제나 가자 구두제 니두시시 당부 로마이 로중기 공시 송부 소중사구 로중 로마시기 문이시나 로친 삼니치 인토바당 베데 달루토바 레바 몽장구와 중심 뒤도도 리즈터바 로시 뒤서 롱그치에 로중시터바 손너 로마 졸라 댕구비 공시 송부시힌 다이나 로마이 로중시비 공시 송부 소중제다 시구지스나 더나 기기제 로중위치추 남반자민나조치에 로치 탈롱시토 로마 초이 도남시쇼 도든제터바당 로중 시비 뉴바 콘텐터바 로중라 가시 시비 호존 존신 치러 동탄소 임바마시 로마라 론친 샘니치 니인구비 탐론러바당 로마히 니인신 니인신 산노동위 공신자도바 마히바당 하무구위 창소 류토도 기킨라 가치슈페바소치 공시 소중당 론친 외주노 로마히 불중아 로중 시비 공신자바 시구바 디노 다동 메스르도 괴바헨나 로마서이 론자프르위 산식 뉴바 소쇼 시구 기겐치 로마주 중친 뒤도더 주자 토바당 뒤도더 중친 농가 니두남 서시 토바히니 로마서이 중친 농가 노모 휴당 노인년 가치슈남 시바시티 디다 로마촐라 닌딘제 수주 제동조규 디마치 중신제당 야바당 리바남 로군농가 로마진나라디니 로마초 카메야다시사시규 로마초이 롱신농 시타비 시자나 체유바힌비 기기니 로마촐라 로신기두주 비슈치 로시 베데 달로당 베데 덴초 농가 제이 님보다 주샤 리보남 초두 시티 르지 룽크치 룽조 공시 송부 잡아시구 님바 로마이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곳도 야라 접전을 다 받던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죄 말이 빼나 뇨츠 총초 되는 곳도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히
1: 오시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용조조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dūna ngā tō tsāngmī āku līkpōng kī lō jē tsēm jē ngā māmā lā xiām dē chūwī lā nā mī pī chūyab zāng lā lōb jōng sā jī tē rē kō.

0: 路程处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比林前天呢，北中龙清年清里空，康吉龙清家西比林一起比林前天是，切记，对头的安全林前年班，格是学，下了门天，安全林前年入。
1: 시비 综艺
0: 드랑가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혼진 집이 로마 펜토지 집이 샬루에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딩 던지 힘 자주 마치히 람부딩 코모토디 사란지게 아말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소 중심 코이 된도 심체를 신은 제바다 달라 상지 샤도난 지디 렌다다 우소 된자마시지 람샤노 아말라 남군 치지 다 자지 미도 지신 뉴에당 卡隆宗布一双巴当，咱们从最近张二姐几把利息的，到库那新都几把兄弟，刚要买东，苏丹阳就送马酒，相比下给七把的，只收银了，现在以相中那的样，相收银吧，你心满，阿妈了，下轮难当，可莫如果前边。 孔雀不安德拉，杰斯尼隆迪，林丹达，乌苏拉蒂尼，我这是三对写本的。阿玛拉，吉丁杰米比，从达米罗拉南胖爵，南卡辛切荣亚蒙阿，不达米罗拉吉丁真，萨卡辛切荣亚蒙阿，伊安苏拉南阿丁比阿玛拉。 下略当，可莫那样，没那么多吃菜了。养钱当，啥比都是西边，能是这些吧？新对面前，养钱价钱为几点钱？对莫啦，即将到完对比。下略若能，真亲切些吗？

0: 아지 니교 침비 시지기 니 니초비오 제나 덴자 산기 히지 아지다 핀 비이 바돈 난제 인지 고마 창키 마 띵기니 시티엔 시요 바시 산조나 아지 제송비 게차 롱장니 산자 빈드 시티엔 시비 바돈 난제 차마 아지 장콘 농거 띵겐 조유 처르 시요 바시 인지 제송비 듄디티 당시 강양 빼미 바시 산조나 아지 디군 페디 마듄 티히디나 예장라 마듄 동데 동위 데워 스주인 시시요 바시 시다 고비 다미도 띵히디 년장도 댄자지 듄지시 하요 바시 생남초 띵디 뉴스 산주슈 차송 샹란데가 리공 린친 옌다난 신수
1: 난사 고리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딘주
2: 뒤이 람도가 쌌던 바 까나티지 로토도
1: 베젠 로토
2: 베젠 로큐린치
3: 신기 넘버 2 공감자 다다네 베조 롱천님 채레 콩 칸키 롱천지 부지 로토케 주디 주리 샤암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베카치 힘조소의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니 부 메타 루 다와 지피 다피타 자카치 조코 노톤도도 체효리 로사히랑니
4: 제제제 등커위 된증자 예팀바 주가 튼퇴지 냐마양원 원조 승기 참 자지 군람 메모 파다 중와 지거 랑가 나자 증니 랑디 우토 된치히 듀시당 서가원 장은 원산시 베나 된지강 랑중스 문티 된디레가라 도낭시디 교천당 야신 문화시바 된메자바 근중 다바 지샤그 지거 루가 나자 증니 지저 루가 나자 예바라 냐마나 지교섬 루가 나자 예니 된인 친냠지 켄가 단노이나 Cigo Lanka Nacha Jingni, Rangdi Wu Tobzonata, Beta Jibaku Tongo Tsuhinga, Deni Tuan Cisha, Tenduka, Cepaina Remikin, Chungan Rojido, Bena Tuanjiga, Tuank Dusuelta Kedu Hinga, Rangyus Muntu Tuendi Lega Donashidi, Chushan the Yashan Mima Shiba, Tuame Jabba Gunjun Daba Jishaguz Anina Tazu Chesa, Hingli Gola Hia Hingoya, Tachushan Inari, Yashan Inari, Tuanka, Hing Mojido, Gunjun Dalika, Jadis Soja, Tosu Soma Inalta, Jogrezi Kunga, Deni Cigo Luka Nacha Jingni, Cijo Luka Nacha Yepara Nima Nazon,
3: 你那些开心个，自己就是这个，我才愿意对你亲娘总对世界来评个。今天自己就到头来打个我才念念你们不明钱人家，大大做，让你自己就到你心里自己就到不然碰到路，自己也到那么有句我才愿意动把没人跟谁。对不着是吧？帮动着，把门关门把，是个话。马个他家比罗马心都动着，门对你对门就把他滚动得不差瓦些个，对不着如果啥个都我所讲啥多念啥句，我个路，先把我想的脑不得念啥句。 下中的多，还进的多。你不让上学，多长的跑？如果接不到高二的呢，也拉不下了。普罗这边七年学业期，拉米，但别的东北七就到头来打给我家，你那尼玛不没钱的，你就你钱没得，不没钱的，你就用的别的结巴给他打的，他做不着。今年让的七就到你七的七就到不得，很多的给他落去的。今年忙，去年对没结巴的，工作得不差些些，工资他行不了，挣个得给谁的？是。今年六八了，抢手呢，对不着，如果上课的工作讲啥，多念啥句，我个路。
4: 生怕下年拿不着你自己脚啥种的多，还进的多。但那破路这边七七拉拉抢手呢，七年学业期拉没在到。下了单的，就往煤球龙松看些几位，有些七龙七八忙，现在七九年交际办的，他把地学干嘛的学人，老几都扎起了龙车有拉多，七年今年他把生计请到破开着，下路参事龙井又为扎起爸爸当七龙车，那没得破不当，扎进就就搁了确定装备，小点的土塞贵宾哦，这看个。
3: 下来把他接班的弄一呢，每次龙松去看戏去，有些人呢，吃龙吃饱忙就看个。接着这几年交际办了，他把地学干嘛学人，老几都扎起龙车有了多济看个，对那大尼玛，怕计划记得可弄了一呢了。老几里呢的扎起龙车有了多济弄，没啥个珍贵的性格。对那他，他话这些了，借用的一些都给把自己伺候起有了。对那陪他接班的了，抢走呢，把自己七八双，我，几，九，九呢，九比，九个。
4: 你去接，你去啊，你去对，你去接就过了，也在的哦。是是是，过来那个你个，别的几把个担心到底学啥个？下面来点个，咱个菜就过来，我真到底学呢。
3: 对呢，他突然给咱个菜就学呢，突然呢不买点绿豆芽皮，只把你去炒，就到这边去炒，日子慢慢干嘛叫？用处没呢，吹气泡，就把些，碰到老的还去那度，突然难过难看见难过的，我都去做汤包了，都是炖上开了，啥你不要是你去对，咋拉吧？用处去呢？ 那你不是你去鸡，咋破不？用处没了，也你不是你去鸽，咋 태인디 부조로도 휴철

0: Singing Job number Kunkazon. Tada Chichi single to be late in the Ner. Bajon Lunting Ninchin Lekon, Kamke Luntinja. Nadang E. Jupi Hulam Hibi Lecce. Dringa Letina. Bajon Yigazi Jon Chair, Rengui Sung Shop Down. Nati Do Yirk B. Him Yu Kanka and Gin Kurwa Jiju Down. Yigazi, Doku Yuzel Dinzu Kanka Wunzin, Gin Gawan Lada. Doku Ringni Sung Shong Gaja, Motta Danju Dirja Tikudin. Gin Gawan Lana. Lore Dunjuna, Zang Sasha Chunghi, Shiba Lolin Gamizon, Gami Sunju Roju, Jetilan, Dini Shiloh Jitunguja Gujikonga Lo, Gabdi Duja, Bajung Yigazi, Sani, Givu Hodani Hotashin, Yeremta, Lo Junga Hazanri, Losui Shalina, Gin Gawang Laji, Rugban Nang Berche Yang Hub, Tinda Kiba Majuja, Shiva Shima Jawai, Nola, Rangi Lendang Tsungji Bi, Xiaologi Dindun Tusjang de Xiaolongin Dong Junyi Lor Bejong Loda Jimmy Ring Yong Loling de Xingju Homi Yingju Zhe Xingju Ge Lojong Xirin Kiba Dumi Xiaola Du de Loju Dang Zomri Naji Do Yi Ba Sola Yang Ba Tai Xin Ba Nang Ye Yiga Zi Zong Ka Jiao Ji Jia Do Gui Yu Zal Jia Qia Kong Dang Ni Dang La Xingju Dang Di Ji Bejong Jia Zong Ka Yong La Xue de Do Gui Yu Zal La Xingju Dang Song Xiong Ta Ji De Nang Yue. Dering Ge Le Tin Nang. Biao Jung Yi Ga Zi Zhong Qer, Ren Wei Song Xiao Dang, Na Ji Do Yi Zhe Bi Xing Jiu Kang Ge, Ngin Ke Rua Ji Jiu Dang. Yi Ga Zi, Do Gui Yu Zal Dian Zhe Kang Ge Wen Zin, Ngin Ga Wang La Dang. Do Gui Ren Wei Song Xiao Ge Jia, Ngo Cai Dan Ju, Tuan Cha Di Xu Jin Bi. Qi Nam Ji Sen Ba, Ga Si Xie.
1: Ngin Ga Wang La Gung Gam San Ge La.
2: Gung Gam San Zi Tun Zhe La.
1: Ba Si Ge Na Tong Ma Ge La Ge. Nanti sempat bocor lagi ya, gila kita mungkin terus nana gila.
2: Nasi nasi, sengkel hanya kongkong sah. Kupai mungkin lah, gawang sih. Tapi jasa rancian nang, tu saya tu zonk kongda ni. Ah, lese gila. Ah, taja sih kezai cungji jinnye cuci,
1: ngay kain kukwa rin.
2: Lotjutin chebin, Pachin, Tonsin, and Lotjunas, Vet Tonsin, Terry.
1: Listen,
2: Gagin, Tisata, Zoti, Yangze, Dad, and say Yakuin. Tatini, Lupti Cheba, Pube, and Tini Melo, Chuzuji, Petty, Lupti Chechi, Terry.
1: Listen,
2: Nona, Tini, Nidon, Chulangama, Sigilma, Yurjunji, Sigzi, the Rutunji, or Tutinti Nangi, Japjok, Tudens, Tetaki,
1: Totam Sendero,
2: Riri, Totam Lagatin, the Chain, Terry. And yet, don't you need Lola, Tunjon Lotta Chemu, Rishon Lupin, Simchu, Lumen, Yoshi Dandi, to do Doctor, Duty, Doctor, Susan,
1: the second.
2: The Duty, let Shogushi, Jum Zendality, Sing around to Rumunicina, Lupin and Ro, Lotta Totam Glaci, or in a tongue, Mama, she's a girl Lotta Ned, Dutu Ned, Tandapato, Betty, Per, Gib, Rimne Chitan, Tlahuatu in a Pergo Logu, and Tonsutol in the Soso Gashin.
1: Chibu,
2: Lopta Totam Gilagatin in Zantini, the Simjulume, Losumsin, Jangme, Sija, the Tata Malatas or Pejudan Cheyama, not Totam Sinia. Chesanting is some done in a chili, the Kuru Pejudan says to Jacob made Gopkudung to Lobion Jet in the Jim, some Jacob Tengari, Jacob Nerosan Yawtin to Hop Pejudan such a Yakuchun, some
1: doctor,
2: and some done duty. 人類就是你知道啊，可不可以？懂得。其实是重叠人類就是。懂得。嗯，他敌人可是按照其实是重叠人類就给空多啊，他有啊嘞。嗯，那我先把这个，敌敌人呢，有些给你。 직심 쇼소 잡아.
1: 나 달라 칠레디 다 참부를 여서 시어로.
2: 제제제. 딱다 온 틴트 치지 되는 아 레규디 딱다 저지 글레르 잡지. 콘제 다조디 딜레치나 담이 즉 가신다. 디디에 딜 때니. 콘제 딱다 미. 그 코디비 중에 제일 주 우리 주 샤시는 내가 레규 따다 톱줄로.
1: 네, 지금.
2: 문에 지나가 저 심줄로마디 디레 로숨레.
1: 저거 저거.
2: 이내가 팔아티라 양에 틴데스 간주 레군 길야가 지기 지기 틴데 쇼르게 얀 레군 길야가 남단 시야브레. 이 심 쇼르시
1: 저거. 네, 지금.
2: 체제 티 체제 등에 로직 태바 되브레. 네,
1: 지금.
2: 티네 녀동 춥든 로라. 시네 편종 롭자 치면 이제 슈룩룽기 루규 창간에 시람 신주 로마티 비용소 터진지 총스라
1: 레스가
2: 딘데스레라
1: 레스가 나타스니까 레스가 아니 타다 그나 도구게다 징무 지금 신주 나야 될래 편종 롭자 치면 에디두 집 토나서 오르베 신주베 디네고데
2: 숨으로 딱다래 레스가 딱다래 기란 숨 다래 아니 동주 숨 토발은 안 좋다 다 쉬분 선 까마 까탄 사고라 그냥 그 까마 사고디 제 지금 기간 심주디를 체선 배 갑자기 사고야 말이야 내동 집시 도반에 고초지 되네 내 기회 신이 된데 담바이 기회 신이 당 나 같이 멜로 죽든 신 참을 루트에 긴 체브래 되네 루부 톱자 호프데 정면세 디 실력이 차긴 신도 토에 참바 된데 지금 그 他 고쳐 봐지 내가 채워라 그 되게 난 최선 뒤에 반로 투자시 최선 되니 다 소소 다 로 어즈레브리 니동 도발 죽숨 도발은 심줄로 마치디 던졸로부터 치면 나오는 지단기 랍자기 최네 로겐슈디 지단기 마치요아리 마치요아리 다 소소 티기 체육이 되잖아라 인지민지디게 칠레기 티게디 하코라 제구스다 근데 지금 당도마디 섬듄티데 코정나. 근데 코정도 되네. 교회신이 넘베 칼로브레. 티난신다. 에 베데톤즈는 사이어리. 람기소디 교회신이 된셰데 캐치미인데. 네 교회신이 유승로블리 난기 루규 생각이 교회신이 되네. 티난신기 규제 에 생각이 교회신이. 톤즈 퓨베니 치로르 교회신이 된데 맘부터 봐야. 티텐셰디 띠띠디 연한간주 칠레티다. 지금 생각이 냠주스리. 냠주스는 띠간주 되게 나 온 지연딩 시세데
1: 냠주
2: 어 러스 티데 표랑 찍는 건 좀 된다 시리
1: 러스
2: 된다 봐
1: 러스
2: 된다 시리 티용 칠레티 직장 그거래 되네 그 안주 중에 파지 있는 디 칠로라 로 다 자다 동자 마음 좋아 된대 체 규세 인도 티 내제 독시로게 정다 된지 그거래 세상 알 돈수 제 중요한 말아
1: 네
2: 네 주스에 소수 인배나 다 마당에 차 돈수 미지 칠월 교회 신이 된배 안도마디 임배나 탑제 주동 체제 개 당연주 벽이 잘생기 한다 뒤 내제 독시로 캐지 디리라 개 시작이 온디라 소한다 뒤 편종 정을 송교 당 신주 속이 수란 고신 단다 고신 다더니 내제 독시로 캐마라 한테 콩 그 쇼라더니 네동 죽숨 내제 배트 길라 그 와친 내 길라 쇼라 잽제 없어도 디리스

0: tisuyar. Sumba di nganzu yinu fan mose ganda di lu jibse.
1: Zwa zwa
0: lu? Tindri dunyari. Shiba di nganzu ti dunyari la. Canzal denji ya huan yin cheng xiang si xer. Ya diyamu tindri chep jay. Diyamu chep songyeng ku peru se xe yob tindri suy. Tindri jikyari. Ti nang xingi ya nganzu yinu ti sum ganda ti san di ki.
1: Zwa?
0: Nambal deni ya canzal ki tindri deni ya peru nambal se xe. Pe nganzu zola khan dun ganda di. Wen xiang du ling xing de, tong zhu du ling de ren de zhe, du sun de zhu zhu qia zang ne xia jie xie yao le. Ta tong zhu gan zhu chen zha de ji, hong la. Ti neng xing ge da gan zhu lu du ge yan bie luo qi xie. Gan zhu dian zhu kang ti neng ge nang luo yang jun la, mi xi jie dun zhu zhu ji le yao ma le. Ta ting zhe yin du cai yu ge dong jia ti le, zhen dun duo zhu ma qi ni chu ni zhu na. Ta ne gan zhu yan lu du le de ji yan, zhu zhe xin zhu qing xian lu du ge yan bie zhe luo le lu xie yao le. Number 10 day ki sui yao re.
1: Yes, sir.
2: Gen gawang la jia, wu chi bi bong ka ki, do gui ri ngui, cai yul ngui su song xiong xie ju, za duan yi de zong. Xie lu nian dong ju zhu lo ni zong, zang kul jia do gui ri ngui la, quan yong ni do yi nang yor. Do gui ri ngui jia, nian ki ni ba dang, ga qi rang yin. Song xiong jia gui ba su, zha zha ho su nang di. Ren yu jia ma gu xie yin, ren yu suan tu ju yue. Ma zi yi ga zi do gu yu zel dian zui kang tu yue bi, ren yu ne, gab xu dang, ra ju xie ba xia da yin ba di. Ren yu gang ni tuan rong, di cai yu ngui su song xiu xie bi, za duan ra zui xie yue.
0: Ten nei la, nye tong ju zhu jub tuan tong zu lang an zui, ba lin qi gri, an zui ta duk xip qi dang di,
1: zhuo
0: zi xue yin na.
1: 总该就给了车上图形多个可能原本多个的给的唐唐嘛八零七七零七七多个七七他的那个不许生的家里个不许生的了他那嗯的盆中别做看的嗯给了你等着学位给养了的给这样了是不是工作人员等着学习个不许的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0: 그 가르쳐 준 용어서는 도저히 가져지기를 사자 도로 기부 근데 준비인데 도로 지등체는 급도도 루주로 근데 되면 근데쯤에 롭자서 시도가 최장 연주 자동고 있는 서유의 숙증 송접 제압마쇼 난주 되네 약바디 추 된대슈 양매나 종교소다 지 직구기 있는 송접 제사다 됨되어 강수 팀은 좀 말해 타는 안주 단다 시그제 도회 교재 된조 강디나래 공박하네 다 뒤는 생기 종족하네 추 된대슈교 팀 안주로 종티 난주 라제테고 티코진 지요마리 만주토르 요바티게다 상망한주 탑시 현다가 되는네
3: 급수
0: 급수리 니부티가 주기나 자주와서요
3: 자주
0: 자주와서는 개개가 링모스리 자주와서는 간주 표게 되냐나 맞는 유료스리 자주 개개는 영은 실 판모스리 루점 로바르요아지 도디 추시 추메 도시피뇨 뭐 틀메 조다 체네 파 로바나는 되지 지금 도티게드 사제틴데 급두두 사제란체니 도고티게드 차단 정어 캐치머리 되게드 개벽 정어 캐치머리 먼저 송접치도 먼저 이네 연계리 되게디 톡스 자르슈 남바 틴데직 되는 조르슈 젤루 자단 틴데치스 먼저 꾸티치여레 꾸티치 먼저 크습도 저도 더 수표여 어 티직레
3: 그렇지
0: 에 테네 되게드 차단 자차라다 콘솔라 도고 정어 송접 세치 생기기 고장레 가려와레 다 틴데 이는 먼저 짱 그일 먼저 지등기 표현 사실 현달라

0: 그래 다 단다 파동한 짱글 넘버 컨디션이야 사람이 내가 한번 치에 말해 건바도 건바 정조도 정조 너의 7월 찌든 쇼니 요만들 다 클릭을 찌지 짱글 찾아대 된대 싫을 거 알아 네 버튼한 주인 배는 다 빨리 망부치야 토글 망부치야 토글 제 차라디 가르 중어서나 토글 제 차서는 티 니겔라 답하면 건바 답하면 정조 답하면 사바도 있는 니겔라 답하던데 미 티는 니마 티는 숨지 계급 정의 시가 최장 아주 토글 망부지 토글 망부지 장한테는 콜라 주시에다 딜레인 배는 코진을 최가지 최가 수제 되네 디송적이야 뉴베직 되어 딘데지리 하팅 아주 내가 티 야부 총장한테는 예동 주제로라 장준 정 정의 주기이나 표현 용기 팀 당부 도구 정의 독시 티 량게디 나줄 나줄 남래 나줄 나줄 남지 되네 나줄이네 표기 종가 둔지 둔시 차상 친구래 차상 친구에 대해 다 별그 동거기 내당대 근제도 대는 그 개주 인등 시시 다 대는 그 단다 송조기 내당 시시 동족 균형은 아주 도시 체험대라 도시 체험 맞아 대단념도 아주 양기 개치슈도 야 송조기 체라지 보고도 개치 뭐 그게 주임에 근데 누구 망부터 연습 아 대는 소가리 참들이 동조에 단다 파도 So, Javarchi, you can't eat the candy to answer to serve in the interesting in the day. Gabotaka, Konzuyan, Songjum Nan, Sir, you send the pardon in the day, Mangutu, Tangarangi, Yaroton, Pemisu Yahoo, Lagali in Hassam Jambo, Gulen Yang Duni, Dosina, Samayan and Yala, Rochung Jun Tinder, the Nekele Mangunyan, the same Konzu, Chesitan, Lagatiel, the two Yakuchung, Yadon Chubulo, Sas, Sajetan, and the
1: 呃，这些年数，人穷人穷了呀，两个差距呀，偏不赢，挺这的穷死。

0: gain kawang la ji zankul je dokyu rengwe songsong je thungki yeba ne zong zankul de rengwe songsob je de ye sa de xin xin yeram de to yeb de xue ting re kong ge xin lam de da yong an songsong sa zi ka ga na wei rengwe de da na ria dan zi so ni yeba de ji gain kawang la ji zankul zan ma ze be jong yong so dokyu reng ni songsong je me zha yang zhou ye bu she da di che de Dok yu rin ngui la nga na mei bi song xiong tau yu. Wa na, sa yu rin ngui su rin ngui song xiong xie tu bi pian yuan tong gip gin gang wang la dang mang cu ju san bi ga zuo dir jian zha xie yi nam xie na. Di rin, bo yong long ching nying ching le kong kam ki long ching jia nga dang ngui ju bi xiu lam xie bi le jing na di go ni ka da xie yin yu bi jie ji men tu di xin nang yu ba xie.
1: Gen la ge cha le zuo di na san ne ta ka zang la
2: 송조체야지 나티 마쿠고 인스 총솔 야사랍 신주치인 신주치네 진단 여바이나 생제졸 퓨링 퓨비네리 그치고는 아주 둘롱티 얘기인 진단 메바이나 야타타케 용이시 한건 저 코마한테 쉬 등한 주도로 다치레 카만한테 쉬지 그 냠주체 지도 로제스 그 진단 거 지도 진단 토브레라 한건 좀 안저 다티 틴데지 샤스 총솔 야친지 진단 쳔보레샤 nganzu yinbeina namba sum ki tanga ne linje zola demga chi xie chi zhe bo si ji ki na zong zong ro na si zong na nganzu ta guo yong me ba chi pa piu gu si ni bu ti le yinbeina ya ro na si nganzu ya zhe mang bu yuwa li tang ta nganzu dian zu kang na zhe la ngue rang mang bu chi wa li ta ti da de ni xu ki che bre ngue mang bu chi wa li ngue ti ge de cang ma yin ya zhe mi chi jo lo sum zo lo ni si ye jo ku la yinbeina tawa sosol kondu chi yalati piyu tsayo koi ina tingji rengshingi ngasane piyu tsare lo tiki timzang la kurangazu ya sosol rengi sosol xie choba tiri damga nyebatira ngasa yatim che choba che esra yatim che na kirangazu tawa tili tini chengu tini huwa ngazu ina tingji rengshingi piyu tene ngazu tuyoga agi tuyozu di sinzam la lenge zu rengi ya nam chogu resi tili chishu sumba tili ina ta ngazu 중계매 예계매 아주 냐대기스네 뒤에는 렌제스 담가래 가지고 우주 접세요 말이스 독슈브레 독슈제 마콘조 준도 파티 조 체제도 뒤뒤는 더 나오면 시험 말이 타콜랑 먼저 있는다 찌르 계시 퓨슈어다 아 때는 망조 망부 계잡지 다 어때인데 견이 미 더 딘데 간디 있는 촌나 마마드스 뭐 먼저 지기 신고 투배라 저기 쉐단 지어래 당가 저 문에 딘데 디 땅바 있는데 이런 종주 양슈 집스에서 마음 지어 말해 그건 딘데 다 예 고코랑 예 망소를 내지래 쉐소 딘데 제제 되게 맞든 거 뭔도 어 티도 찍거래 티도 찍고 쳐야 돼 안주이는 더그 뭐 어떻게 돼 세주 코난 송접 채와 인부 망조 저 배디 정말 거수래 딘 안주의 경제 사업 쉐브래 도디 딘데 채바 있는 루규당 루규 방다니 차바이나 테네 마다푸 텐 지브레스 테 야후요 마레 제급 공도네 미 센리다 진네 켄용도 뜻제 나니 딘데 그디 체네리 뭐다 체몬 딘데 이 캄바지 슝기 심주 나니 딘데 이네레 콘조베데 테네 상마 시진세메나 나테 전다 동조 두시 두시 치시도라 까뇨체 차용으레 티직 삼당니 티제제 간주이나 송교디 에스 유티너스 이게들 망사제 베티 잡겨레
1: 다다지글 레스 리타얀 데레야 순교가 남바지그라글
2: 어레레
1: 레세그 탄다 있는 글라게 콘스스 지 디게 징어디게 순교라 아니지 가장 리하고 요르와
2: 라레
1: 단 남바데 데즈 통데야 글라지랑 그 토리안지 소소지 가소르게 셈바지 요르와 디게 지나죠
2: 파티 에 진데르 지제 단난 문에 지나 lupte kegeen che jik tanda lupte kuti ru jik che che yo na mi kevke toptan de ngan che na nga tanda lene toptan de ili turun le jashi kyaal labi war ta nga tanda tsu le gyu di che jik yong che rengwe ju leba ne che che nga zu haki lop suyo di tangja kochi kelen nang mundo 개매규 당치 가상대가 단답아도 대롱에 등름 뒤치제 돼요. 제자이나 미겔게 다 간사와 저기 개변 때문에 제가 라바다 던지 때문에 개변 때문에 제가 이나 경험도 지역에서
1: 제
2: 얘네 당에 간사래 저기 로티게 나는 소소 즉 당도만 있는 교회 신이 된 칠레로 장 칠레 장지이나 서용의 소설로 인배는 차장당에 다 장글은 어진비 사자고 돼요 말이야.
1: 다리
2: 승승수로 차장라. 당에 차장 친유사라이나 지당 한바치 되고
1: 말이야.
2: 말로디게 지당기 사후진나는 샴주 존이 주자 도슈조래. 차장데 딘데 망부조 네 사자 동조라 친데 무슨 송교 차당 거래 티능 신기이나 동조 록등기 배주 당당. 진짜 로스도 제 되네 지기 세용의 송교 되게기 중대 동도 직통용 지도 강문에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몇 개월이 다 소수 개변으로지 응어사로 지 약으로 매바이네 근데 장교기 전역 성적은 내당다 난다 동서 직통용 때문에 소수 중대기 지기 남서 직 전난소도 지용기로 이는 뽑아 된대 지금이 수사로 님중으로 제재 당 아주 다른 지하발에 지주들만 도사 챙기는 게 내려와다 챙기는 게 내려와던 빼면서 약이요. 던져다 아장자 티능 신기 예용기 딜레몬의 민망부지라. 다 소수배티 땅 냠바교바디 상배도 알아서 제제 건설 쇼킹 대브라진 선배 티능이 가서 가. 심슈도 마선은 다바 딘테르 제게 나오나.
1: 도지세도
2: 다실레세.
1: 헬기나게 드리네. 사실 뒤주든지 스페셜 단전은지 젠저 다리나봐요. 나 도저히 마시고
2: 있는데.
1: 아마 제가 그날에 아니 무투제 건지 그게 또 그게 제가 그러거든. 장래 나이 그날에 아니 무투제 배신결에 나시고 있거나.
2: 도저히 나 제가 쓰던들라 도저히 나 드니 달다 소소 타버 제신배다 내게 냠냠마 지속 교육을 마 직교라지 제 고급 상부 텐데지만 그런지
1: 그런지 제가

0: Bejong Longqing Yinqing Liko, Tangi Longqing Zhe, Sibi Lang Yi Qibi Lianqing, Sibi Lang Yi.
1: Manzu Lianqing.
0: Chinanamado, Lochon Chubu Chumuyoda, Gunkansu, Chenanji, Dada Ningu Chubin Lin Tintina, Bujon Lunchin Ninchin Liko, Kangi Lunchin Je, Sibilan Chibi Lin Tinti.
2: Deranga, Sibilan Huji de Sunu, Sibi Chuboda, Sibi Zong Yi, Sibi Jundanji, Nasi Lin Tin Sun Chaji Sihu, Shala, Sichi Nong de Ninshu.
3: CB 主播
4: CB 主播
2: 主播全全错 드랭가 CB 主播 CB 南斯林青노 로촌 로마야 군시 송부 소중 세대고디 시지힌 로수 키친 예선타이 곰시나 등은 라린춘이 소중타바세다 지장시바 지장시바다 몽장초와 몽장시바데다 준충다 손주탐나 슈촌마 곰시선 주바마시 곰시송부세대야 주시피 대잠지 초바인시 송바다 로촌캠 최근남 곰시인자미 나조샹위 가짜이 된창시 인피 주그추 공시디나 로중가자마시 타나 지마이 뒤쳐다 마치이 총만나야 바차 니딘시 용인시 디나 기겐추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사제나 로중 로소이 뒤가제 리던 초자 강강치위 윙긴시 인바당 제자시니 로중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시제나 로수 리던바 머지 모지이 삼시 세유시도 주시 로중 로마이 공시 송부 소중사제나 가자 구두제 니두시시 당부 로마이 로중기 공시 송부 소중사구 로중 로마식 문이시나 로친 삼니치 닌토바당 베데 달루토바 레바 몽장구와 중친 뒤도도 리저터바 로시 뒤서 롱그치 로중 시터바 손너 로마 졸라 댕구비 공시 송부시힌 다이나 로마이 로중 시비 공시 송부 소중 제다 시구지스나 더나 기기제 로중 문치추 남반 자민 나조치 로치 탈론 시토 로마 초이 도남 시쇼 도든제 터바당 로중 시비 뉴바 공틴 터바 로중라 가시 시비 호존 존신 치러 동탄소 임바마시 로마라 론친 샘니치 니인구비 탐론 러바당 로마이 니인신 니인신 산노 동위 공신자 터바 마히바당 하무구위 창소 뒤토도 기킨라 가치 슈페바 소치 공시 소중당 론친 무이주노 로마이 홀쭈나 로중 시비 공신자바 시구바 디노 다동 메스르도 괴바헨나 로마서이 론제프르위 산식뉴바 소쇼시구 기겐치 로마주 중친 뒤토도 주자토바담 뒤토도 중친 농가 니두남 살시토바히니 로마서이 중친 농가 노모휴다 노위년카 치슈남 시바시티 디다 로마초라 닌딘제 소주 제돈조크 디마치 존친제다 야바다 리바남 로군농가 로마진나라디니 로마초 카메야다 시사시구 로마초이 론친노 시타비 시자나 체유바 힘비 기기니 로마초라 로싱기 듀즈 비슈치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주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 주대.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부종롱 칭닌칭리콩 강기롱칭자 시빌랑이 지빌린 첸디시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첸년로
3: 시비 综艺
2: 시비 코이 된도 심철 신앙 제바다 달라 상지 샤도난 제디 렌다다 우초 된자마 시지 랍샤노 아마라 남군 치지 다 자치 미도 치신 뉴에다 칼론 존부 이 쇼바다 잠침 지지 장알치 안 지발리 십디 다 코나 신도 제바르 쇼디 강양 마도 수대양 조수마주 샴비샤기 치바디 지슈인라 샤차이 샹중나와디양 샹슈인바 니시메 아마라 샤르난당 고모 로코친비 공주부안데라 제스니롱디 린단다 우소라디니 모츠시 사뚜시반르 아마라 지딘제미비 총 담밀로나 남방주 남 카신체종 야망아 버 담밀로나 지딘점 사 카신체종 야망아 히 만초라 남아딘비 아마라 샬뢰다 고모나야 민람도 차세라 양신다 사빈 두시시비 당시제시바 신뢰매진 양신 자치위인 직딘제 디모라 지장 다완대비 샤르로나 진친제 시마

0: 야, 봉어. 상어 토란데 똥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동호네. 마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쪽으로 치이다. 형광 저러 어찌 쳇들 깔리가세 자그래.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따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진짜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돌아다나 어차이.
4: 로전 초보 전무여다. 千南家大大年新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里空康基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阿吉山专营七七独特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丹西比中丹
5: 这个是比中南学习之村你主播村村那啦你别是比中通通这学习行请问嘛龙巴姐啦没龙斯托哥没解约系他没龙斯托哥没得云生不当没那个我能念的对让我扎学习但这样的可我年妈做着的你黑如心啦真黑如心 等着印度可盘着嘛从我们从妈妈过了给家吃完呢他你妈提个黑呀母子的黑如心啊真黑死你妈在他龙娃的啦你妈做着呢哥哥进来的做大的他热个东边这节约是一则呢没这个西西等着印度龙娃个的心里压完呢他可说不见了热个东边进来完呢可用如这些等着 当我个喇叭个的你妈做着的亲戚见个的这银子谢谢若把个热个东边的空的哭个热个东边的东西东西谢谢东的当当当做这长时光他这长的龙华给我呢呀呀他你妈做么的给解决途径银子过死
4: 是的这次了的哭个中着公的的你妈个给人听完呢你又冻着啪嚓接完呢啊我来我来你就不对的你妈还送你妈还送是黑黑是等这一口黑的对没有从妈给长黑色他没这个他等等中着是哦你妈做着的我解决什么是这样吗这次是他你妈给我做着的 他养了冬至日子呢我们这个西斯过龙娃哥哥家的过去我生了呢也没想下西但人家一说呢过养了怎么的喇叭弄了然后是过他哭干完呢啊起起起起我给他你妈热天但我妈你妈热天早上那些西他弄不能你但你妈妈热但养了热早上那没这个给我亲不起西
5: 他养阿古巴杰呢他龙阿哥人格尼玛哥所有者被写吧他过了人们是他哥哥他每个他尼玛我是他通通马瑞哥等着你们对龙阿德哥他尼玛做着的趁着这月里早晚你呢啊许多凶猛个好老君主播这么错三个月我妈喜欢那的你一边的他这个七七粗马空的去把喜欢把里 我个中农个龙安农行完呢这次的行动呢得等等影响完呢等着一路马上搞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상 뭐 보지 산조 보지
0: 제 보지 사지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듣더라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자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고친 이 뜨도
0: 보모 때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도 제
1: 오 진짜 힘버럴 거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이거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서로가
0: 저기 뭐 서로지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저때 갈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ago. A Kimason credit is some of the new San Tul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 dollar three.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ularly a ca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Tamboricoya. Ready to summon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la and your Carotolamale.
3: Да, да, да, так как

야 다른 상킹고 와셰 야 야 잠자 모무노 신가라 아브제 존나레 셰보티 야 얼라 예모 예 참소랴 야 셰서 유타 모모리시 마이르케 사칸지 본조 야 다다 알람두 바쇼 야 야 바투크 카메 요보쇼 고본도 간지 범은 조보쇼 야 야케케케 라소소소 야 야 케클라이 보 파다레 소소르이 송바보리 야 께소소 바보카진조 야 야 네 포보통쇼카로보탄 너볼조디보탄 야 승모고샴카로탄 야 야 사로테르타차보탄 듀로샹탄모모보탄 야 페로 나효르탄야 야 카브라로고 카쇼보탄고 달라헤르미칸지보조야 테렌상고 몰람쉐야 야 파투크 카메요보쇼도로지보문조보쇼야 다르고샴라포바쇼야 야 샤달리타투카보다탄로달리다 예토 세보타야 노달리 나바나지타 야 야 샤달리 파스토 타보타 달라남케 칸지보조야 마이레스 한고셰 바쇼야 야 다고라두바다쇼 돈다샴라포바보쇼야 바투크 카메요쇼야 Kajo pa parsi be do bo sho she pa yul yul a kor gar bo sho ya tan do tu pa bo sho sam sam ya ya do mi she le sho sam sam do ki ka do sho

0: 진짜 대니나 대니 아니 대다도 지르잖아다 아 인장의 템 삼보자가 자와 랑그나라 아니 공이스 아 맞대 말레스 다 회장 단다고 걸로 쪼치야 지르잖아다 이닌 대소스 공직니 아 이닌 대소스 마지 콩잡지 쩔니 아 다 파제다 되는데 인사레스니 시다가가 소다 지바크 토니 히바자 마돌 와다 자자 자 탐바 내데 인사레스니 그런 사타지비고니 타 타라보지 찌니 다 되지 얘기나 조지 까머리 데인들 아니 자체 생행 나밖에요 아니 니 걸라 다는 때 데다 데다니 지 걸라 아니 라랑 소속 간 대단 감마티 대소 걸라다 아 제반나 주로 되니 기마 아니 나 초바된 지리 마도 아니 다다 해반데 자체 자그 타바그니 타지니 히타바된 지 마레스 어디인들 다 니엔 다 선제박 자와 랑고 노는 숨이다 하지지 고텔라 노디지 고니니 마시에서 맡은 레지 노디지 고니 히에서 맡은 레지 데인들 다 드리 디세게 쳔비 드니 혼딘디지 찬데나 나리야지 데인들 다 드리 고 혼딘지 나데 다 늘데 나서 드니 상히지 드니 조아지 게나 아니 조아 담보데 가레서 바이나 조아 담보데 가레서 바이나 선주빠가 자와 랑고 노나 아니 라지지 체 뉴스네 바르 가레스 라지지 체 뉴스네 바르 가레스야 데리 터치르잖아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아니 좋아 닝바 가레스 바이나 다당 안조 비시 동 연비 데니 단르부 데나 단르부 데디 니도 아니 선지바 자랑도 노나 나 데니 뉴스 마데비 진센데 간다 바레스 진센데 간다레스 데니 저 좋아 닝바 아니 좋아 스마트 시리즈나 자랑도 노나 데나 하단 지바 오 히비까지 데나 하단 지바 히비가 하단 지바서 안 되나 아 고아 간다 되는 잉글리스 하단 지바서 안 되나 좋아 간다 되는 잉글리스 보다 늦선데 시리즈나 드링크 손생지 니기 난데는 제비가다 아 좋아선데 아니 지마 손데고 노나 아니 좋아한데나 제니 사히다 아니 랭기는 다 하지 자이조서다 된지조서 보다 대소 있고 럼바이게 되지 아니 참았다 히들레
1: 领村的总支党协协当年江苏平措党支所来主义中南措大亚木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 이들린 제대로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도 저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딘가 마이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야 조부 당에 게 말하는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메 그 태당부 토르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사마히 뭐마 산조 드리디 치상 거
2: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3: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3: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3: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2: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3: 요요 세향
1: 소지께제
3: 요
1: 주마제제
3: 주마제
1: 때 모로지 세제 야 고친 이 뜯어
0: 보모 때 루샤자 좌제
3: 요요
2: 다루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 되지
1: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체
3: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3: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3: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롱즈가
0: 저기 뭐 서롱즈
3: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시르고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도 먹고 나키마서 크레디 삼아 모보는요 산톨마
2: 제제 톨라 톨라 있어요
1: 톨라 저 쳐고 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드리 드링 거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드레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2: 제제
0: 레테테 삼아한테 사토 조제르사 대산다고 그러면 삼아도는 데 돌아요. 그걸 돌아말래.
2: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드래.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돌아야지.